들어들 멈춘 몸이 그날 멈춘 분명한 명의 장난 두불멸의 사랑 철라버린 너의 밤이 건 붉은빛 빛으로 남아 가슴 창이 되리 나의 모래 이대로 나